비슷한 코스닥터 이야기 부부친 조엠 프린 드디어 거래나 모노가미 아래 내가 몰리마이타 순환을 낳았고 니코도미야 파이츠와 Nostalgiaren piromanoak, ongi etorriak.